0: 아.
1: 맨땀에 대목이 뜨네. 디트 브라스 알아서 위카라 말뜨네.
0: 아.
1: 나의 자원이니 바뜨가 말할 때 밑에 본다는가? 먼저 알아오잖아 다를까 봐. 예를 들어 봐. 아싸나 짝길을 써봐.

나도 두배 연지라운드 얘 나라만 했다 훌라이 미다이 미뜨 세뜨 알바 물바 월바를 받아올라라 시대네 도전둘래 미다이도 훌라이 바리야 사전에 있지 아 나간다 이베는 무다이 얼제 미다이 받지나 두꺼루 아와드 사게게 아와드 이뜨 디나 원디 자라볼 한다 시대네 이놈디 디나에 아 சாதி சித்தனி என்ன உடல்ல மண்டபடி நில்ல மந்திரா யானே தன்யாத்மி யானே புண்ணியாத்மி ஓஹோ நேசருதி பேர நான் ஒன்றே பொறுத்துப்புனி